고마운 띠띠. 응.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르는 바, 부